0: FM 드래그 밴. 뉴스, 뮤직, 앤 엔터테인먼트. FM 103 메가헤르츠.
1: This is Akashvani Kohima. Here is the real-time traffic update for

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